0: She's a guan
1: yang. Okay, let's go.
2: Oh, hey, what was that?
3: 강고양이 씨.
4: 강고양이 강.
3: 무슨 소리죠, 강고양이 씨?
1: 미안.
0: 미안.
1: 아, 이거 하나
0: 잘 걸리는 거.